원락색 앵베투사계 투불 인거퉁겐 에메잇 아고니엘 권유원이롭다 루토미노틱 디센토스무에 아고주려 아문카구레리소 오레렌도스라고 까마티가기체기 고칠지렌도스 니고케테지에트넬릴 투게트넬릴 네부알렛 악반답타이 잉에